그런데 형 우리 왜 수일이 가져간 거지? 왜 가봤어? 빠사단이 구무지 차야 어디 구원 여금 안 받는데 왜 가봤어? 그만큼 아니면 달리 왜 가봤어?